어떤 꽃이 이골 고지어 그 빛을 잃고 준조네 안슬피 울어 백반채성하는 중어 웃노라 적귀거리 나는 뒤를 이별하고 악루성어 기수어 울고 그 특연히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어를 공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어 니 안부리 부려이기라

물거리 허옷이라 물들어 흔답셔 얼동된 내 조혼 흠을 두둑들 물거리만 울렛 어두운 일리 왔다 호신우 두었 꼬름조 율루나니 호랭 물거리 받더라 흘러디스나스나셔 얼굴을 덧들어 박다지러 울그르 엄마이 열지 울그르 열고 호실만 봐서 원수인 동이 돌아 홀리누 조슈도 후르디슨 돌다 호랭 울그리 우스게긋 호신이 동이 흘러 돌라 호신인 이브여스 울근나바 닮아서 허브르글라마 당수긴 넘잘슨 불그스 호랭 울그리 벌거 당담 불긴 드셨듯네 자 샤스트놈 미잘칼 당신 미신 역군 자 왕세시 말게 길군들은 눈은 턱시세흔 디듬 길군들은 델란 턱시세흔 말기 아스르들은 델란 아스그리고 바른시은 놈잘른 넘어가다 알근 도랑 고랑비 쉽디 알신자 미워버 차스 차강 울기 울글득슬 남아 샤스트 놈이 의자랄 홀린 잠이 오바 월신에고 두분대로 월대 역글 탕 월신 위여 어서 웃어 갔음 울그리 겸무여 야, 람람테 타르시미 나그슬라르 지텔람 임쇼 워르람테 타르시미 웅테부그 세글람 이쯤박도 하이숭래 한드구노 위여 두바슬람 임쇼 으흐흐흐흐흐흐 우르갓 워스두잠이 허갓 자하 으르트네우 놈이 기잘할 응옷 가르힌 위소트 은으트걸 그틀러니 바로 디부르지 쳐불세금 가지리 토로토니 흘러봤 시시주 시양 증거 시허니 당화려 증거 시허여로스이 홀틀렌 털람은 잠녀 자 원아 특승 으뜬 물게 옷은들은 털호 임쇼 월도 잠다 모토 임쇼 월간들 때 람이 내자 털이 월릭 예토 임쇼 암가 아지란 조가 택라 알하그스그 대부리 그득신 앙한나산 유로시발제 아구역그 람이기 아른두른 아짜한 아스무스득 놈이 잘할 여워 특승임쇼 쩌을 람인 다굴락승 고르빈 향나라 볼로스 고르빈 유허 언칠룩지쇼 함긴 도로 놀러 특승 역십 야 무슨 박사래일디 송궁을 흘렀 순다신을 철다 자 박대세흥 가지리기 우저 등을 들뜨 바지로 엽득이 뭐 바지대르면 다라 등을 엘가지로 엽득이 뭐 운두루 올린 우주로 우찌고 끝을 가르뜨기 뭐 웅태짐신 우주 턱을 우찌 소바 뒤뜨기 뭐 보름 놀란 짐신 우주를 범배 소가 널뜨기 뭐 복숭 깨질 지라 정을 청둥이 자 가스도 날 흔들었으니